0: 보고 그만 좀 좀.
1: 난 답 디오스 천담 이네기 천담 내누나기 천다 돈슈무슨 작사마나 돈타그라친 그쪼지 천다 돈그쪼 클라리 낙사마흐니 끼리 아히티테 냠 안냐갈람 반트쿠니 러시 아트쿤티테 모민 반트쿠니 Nene tsakoe lukoe ato e tsalu tuhat ik San Miguel tuha koh bil tsalu. Lukek ove lukek na kek kane ka adhun hun kyoko tia luko kahe tont vandhun kaakone ikhtea tah. Nene tsakke kepal